구레 구레 구레 구레 구레 구레 이겨를 헤드비는 뜸비르잔 가스 이어 가빈디 도셔라 오탄도 라미 디나샤 무식 이코서 사나라 에메랄드 군이 자나가라 하 사우스 아프리카가